0: 있겠지 가장 뜨거운 참가자 of show me ten
1: 걸어보고 날 받는 발을 쭉 피네 무릎에 손을 뻔 시원한 언제가 마지막이지 팝버리 위 어제는 했어 내일은 내 거 예전의 행적은 못 바꾸지 turn it 그건 내겐 여경 내게 기대하는 건 내 시절에 보여줬던 시간의 핑계를 영원하게 나눠줘

Give me a G stage, no Aston Martin 전부 다 입은 척 하느라 S 네 돈 내가 챙길게 난 네 친구 챙길게 네 며칠 내가 돈 벌게 해줄 거 배신해 내 bring it back my fucking checks 끊긴 관계인데 왜 어슬렁대 나 때문에 한 여자에게 치근대 yeah. I'm all over bitches 그게 너가 망하려진 네가